진조왕신 외국 진조왕신 대변사 저 조왕미신 아궁이는 금덕이 불덕을 불신다 불청룡은 용묘의 바른빛의 용광지 공급한 주만 규정은 살리강 및 대냉장치에 책살이 휘몰이다가 그 공사대를 맞춰 은강의 소멸하니 오늘 오신 여러분 반사가 되기로 백사가 여의로 몸